0: 내주는 간 사람 어떻게 쓰러지노?
1: 오, 버스를 주는 거야.
0: 내주는 맛진?
1: 너를 급튀는 데 하지 되게 어떻게 하나?
0: 저 날씨에 요리는 급튀는 게 있다. 어지러워 돼, 급튀.
1: 그렇죠?
0: 응. 저 먹고 하나. 지금 이게 산 애들 다 잡혔다.
1: 저거.
0: 자, 뭐야 하자, 뭐야 하자. 자, 어디 있다? 어디 있다? 탁탁탁, 알았탁, 어다탁. 浓度也，浓度也，
1: 这
2: 为了演出效果，也为了不让马匹受伤，倒地是司庆必须掌握的关键技术。特别是这场独角戏，一旦失误，就是一场演出灾难。
0: 在给马让给杜叔和大爷留的，他们给，要么我也知道了，人家爱过我也知道。